0: 뭐 아께 돈을
1: 아 나이티 링아 당오 오타 오타
2: 야 가한티 코리
3: 도초코 FM.
4: Kia ora, it's Logan here from Catch a Fire, and you listen to Radio Tautoko Mangamuka Bridge.

0: 아노 하나만 있대 토끼
1: 한기에
0: 자이치에.
2: Kia ora, my name is Mohi and you're listening to Tautoko FM.